0: 爷爷就是做成鬼，也饶不过他。提辖请看，前面一共捉了6个贼寇头领，都关在此。连同提辖生擒的这个，共是7名，明日一早押送官府。今夜为他们些酒饭吃，饿得瘦了，送到官府上不好看，我等脸上也不光彩。妈，
1: 提辖说的有理，你们严加看管。
2: 提辖，请到前面吃酒。嗯，
3: 走。
4: 大嫂，我们都准备好了。
5: 进出的路都探熟了。
4: 探熟了。
3: 好，快点。
4: 哎，人，送饭呢。
3: 开饭了，开饭了！饭可量好好吃，好好喝。多吃点，吃饱了，明日好上路。
2: 哎呀，太好了！听见了吧？吃饱了，明日好上路。
3: 这贼寇死到临头了还！
6: 嘿，啊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妙！